0: 빵짱 일이죠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경감이 쓰브라이
0: 빵짱 일이죠.
1: 뭐다 모필리언 임포르텐 료칸 끈방은 바가이 싹갈로워커
0: 빵짱 일이죠.
1: 바라사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일이죠.
1: 마이 망어 벨락 룬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
2: Choy, may carrots ka na kag kalabasa? Abi pa bakla ko, Choy?
3: Ay, abaw! Dupunog isang vitamin E ang imo baklon, haw? Anon mo ang kalabasa kag carrots?
2: Ay, Choy, amo nang pakaon ko sa boyfriend ko. Para magtinaw man ang mga mata niya kag makita niyang sakripisyo ko para sa iya.
4: This is your MOR safety tip. If someone asks you to step outside to talk, don't follow right away. It's safer to talk where you are in a space with more people and more visibility. Remember, if you don't know the real reason, don't put yourself in a risky situation. Sometimes, safety is staying visibly safer not to be pulled away from an open space. Stay alert. Stay smart.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.